0: 살았으니 타나지. 아,
1: 구분 사고 타마밖에 바로 꼭 살라겠다.
0: 꼭 살라겠다. 알았다시 와서도. 탕대 탕마 아양아 흔히 보롱고도 탕가 되겠냐? 와부터 시작 감감만 할게. 보롱 따이브 거터. 보롱 따이브.
1: 따이브 구토만 할게다.
0: 따이브 구토만 할게. 아 보롱 무무카이 돈노가르니 오버. 오 돈노가르니 오번 보롱. 아버 아른 택해서 오 불려라기 좀 못하 정말. 이 아른 택해서 뭐 오 앱 넘버 보롱 시키나 빨리 사부 파이네. 그런 몸이 자기 때문에 아름 몸이 좀 말해주면야. 아버님 비비즈 돈노가르니 보러 따이마사 동고.
1: 어, 타고 빈 비비즈 가라 동고.
0: 아버 마에 비디 또 너희들 손이 돌. 보러 보부.
1: 보아라 탕이 동탄아. 아라 동동다.
0: 동동다 아라니 보러 보. 무슨 미시 못하나 롬이 자이고 무슨 무슨 롬이 자이고. 그래 아라 또 깨탕이야. 보러 시민어 와타니 탄데. 와 그러니 와 빠지게 감 빠지게. 대체 감도 통하다.
1: 바로부터가 탕이 서겠다.
0: 알아 탕가 되겠냐? 에이씨, 아름 따이마사라 교수님 앞에 비비즈. 원래 알아 동태냐? 많이 아마도 많이 마스 많이 잡아. 에이씨,
2: 자가 너무 자가 동호 있냐 탕고?
0: 에이씨, 디노 보롱어 무니슈 하파자. 디니레 바로 관한. 아,
1: 마사나,
0: 마사시나.
1: 가성이 좀 갔다.
0: 가성이 좀 갔다. 그 아론이 살사다노.
2: 살살
0: 하루고 다행히 나고 타는 시나니 하이네 물어와 볼롱아 똥리 똥테 볼롱무 에이 와타 이만날 봐 사라이 사라이 떡으로 똥사 카르마 노고 있던 그러니까 알아 똥토데 그냐 타니 비앙 와카 함 똥고 비앙 태샤 와 봉고 비앙 승탄 가이 태샤 와 가방만고 아무나 파리 베랭이야 나이 아니 브로 아르 브로 코토르마니 탐푸자베이 브로 아 브로 미케 베레니라 담노 카로니 보노 아란 신라이 토토르베이 마세 신라이 마사 마선 시부 수수로 토르바이 가르니 와 코노 오노 토르베니 와 테셰 약삭 바이 아세 하카
1: 아세케
0: 와 하카
1: 오토 오토 담 타고 나 타고 볼마 포소
0: 몰롱 코토르 담노 카로니 보나보 돈노 라다니 볼롱 아 볼롱
1: 라다니 볼롱 다나 타고
0: 라다니 볼롱 그가 냐라 와탄데 탄데 타니야 거데 케데 그냐 티보톡 토클레 토클레 바로 바드라 팔레 팔레 양 박사 탄탄
1: 타고 바로 와탄에 오 뜨이티 코소베 마틀랑타 카미오 파가로
0: 에 그가냐 아 타후시니라 아 돈노 가로게 모노 타가 되냐 야 콜록 비리 마사 말아이야 우리야 클럽 빌바이 보사이충어 코럭시니 라무이 마숙마나 보사이충 마숙고 아서 야 클럽 부탁 브로 부탁시니 탄거 내가 탁시니나 제 야 클럽마나 보바선 로고 아서 야 클럽
2: 아서 야 클럽
0: 아 와서 야 클럽 부르고 파는구나 그러냐 알아 동시에 파리파리는 신들어 아 야 클럽 빌로 보는 거 빈대자 그게 브로 와탄타네 마이로 마케 마데카이 마샬레 프로카이 프로노보 대인샤카 대샤 하사노 볼롱 탕라이 탕라자데 그러냐 탐말라이 바르카이 영 카부북세 나이비 오영 하타우 사고나시 헌식은 비나 비리 부응우스 세리만 아바스 복게 그러냐 너로 땀 회정사 강으로 영 카부북세 세리 안으로 너 볼롱은 하냐 동의 그 세상은 폴폭으로 쌓이죠.
1: 아무리 쌓이거나 갔다.
0: 폴폭으로도 오늘 폴동어.
1: 아 자태 폴동어.
0: 자태 폴로 폴폭동어.
1: 아수지라 아수아시니 가담을 받는다고 잠시롱이 뿌리에 각사 깨는 것처럼 크나바케 사위 크나르카 조이머니 대버마.
3: 아수지라 크나바케 아주아주니 가동만.